마지막 결과 말씀 쓰는 오퀴비 엄정판이 엄백서히어서 라디오 사위라나 나슨 귀하의 프로빈시아 서관풀라니오 깜덕아 마투오테니 내라 카리부 카리부 아산테 아노 슈그레라 오텔라 위웨레 남백서히어서 라디오 Estuve acá en los estudios y errando con Samico el Chinga. De mi acá, provincia de esta noche, pero acá hoy. Roca Guampula. De mi chata cámara tuya. O Sorlai. Vamos a ni. Damaisha. Que colen. Me tragando acá.